자꾸만 거울을 보게 돼. 낯설은 내 모습 때문에. 아무도 없는 밤인데 또 따뜻한 기분이 드네. 요즘 많이 웃는 것 같단 말 들어. 습관들이 바뀌어버렸지 말투도. 궁금한 게 많아졌어. 너 지금 뭐 할까? 밤이 늦었는데 전화를 할까 말까. 자꾸만 소심해져. 나 화끈한 성격인데 나답지 못한 날 싫어할까봐 걱정이 내 이 감정은 따뜻한 커피 식지 않았으면 매일이 즐거운 내 맘

안 돼. 나 아직 사랑해?

0: 아니 왜?
1: 왜?
0: 아니 내가 요새 좀 신경 쓰이는 애가 있거든.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
1: 에? 그래서 네 마음은 뭔데?

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대절했으며 그리고 위험했다. 그것은 마치

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평범했을까?

네, 명절 연휴가 끝나고 또 일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. 명절 중후군 남아있는 분들은 하늘 오수와 함께 하시고요. 빨리 컨디션 조절하시길 바라면서 2026년 9월 28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. 우수의 멋진가요? 지금 출발합니다.

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신청곡과 함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니다. 제 시간 처음으로 다녀가신 분은 필사마님 신청난 다녀가셨네요. 안녕하세요 우수님.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전 간만에 응급콜 없이 편안한 추석이었습니다. 그런데 나온이 밀린 일들이 저에게 안녕하고 인사하네요. 오늘은 꽤 바쁠 듯 합니다. 그래도 일단 커피 한잔하며 우수님 방송 들으며 비로부터 날려봅니다.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신청난 다녀가셨네요. 모든 일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며칠 쉬다가 오면 해야 할 일들이 왜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건지. 저도 이번 한 주는 꽤 바쁠 것 같긴 한데 피사마님도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밀려있는 일 빠른 시일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하시고요. 청해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.

예, 신청난에 정인이 엄마님 다녀가셨네요. 우수 오빠 안녕하세요.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? 저는 못 보냈습니다. 갑자기 몸살이 심하게 알아서 고생했거든요. 이때까지 아픔과는 차원이 다른 아픔이었습니다. 남편한테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니 가만히 누워서는 약 먹었냐 하다가 일어나서는 응급실 가야 되냐고만 하고 무관심이었습니다. 내가 아프다는데 왜 이럴까요? 오늘도 조금은 아프네요. 얼른 나아야 이틀 연속 아들 병원 잘 갔다 올 수 있거든요. 푹 쉬고 난 다음 날이 힘들잖아요. 한 주도 화이팅 합시다 라고 하시면서 다녀가셨습니다. 약 먹었냐? 응급실 가야 돼? 라고도 안 하는 짝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정인 엄마님 신랑분은 나름 관심을 보인 거니까 무관심이라 생각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저렇게 말 안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아무튼 명절 중후군 빨리 극복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한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. 신청해 주신 곡 세 곡 모두 전합니다.

예, 선의 주홍님 신정난 다녀가셨네요. 우선님 안녕하세요. 오늘까지 쉬는 날이어서 사연으로 다녀가 볼게요. 배달 알바는 쉼이었겠지만 콜 없을 때 키드 작업과 함께 아침에 콜 뛰었는데 출근하는 사람이 많네요 라고 하시면서 노래 3곡 주셨네요. 오래간만에 신정난 다녀가시는 것 같네요. 선인의 주홍님도 쉬실 때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요. 오늘도 행복하고 멋진 하루 열어가시길 바랍니다. 유니스의 밀키웨이, 예타티의 스리포, 리스덴리의 프리티걸 3곡 주셨는데요. 모두 다 준비합니다.